나 먹어도 반해주고요. 다콜레 신이니 봐요 연구 보콜레 신이니 봐노 연구 고부 태고또 연구 고부 말고또 연구 만일레 카르바 땅에 삼만네 야마노 설레 비티나 카시야 문화 죽고

0: 신의 다량성리 하모자둥
1: 아우 마르케팅 성 승 어쩌라고 벨라이노 카나토토 르차몬 카나라이케 진이 보고 부들로키 데버마니 코랑바이 아우 타보케 진이 스튜디오니 자라코가 폭니 담치샤 타무이 쇼티 누지살 응데 모프리 브리지 데저더노 하이나 하이 풍가함 데기사 조라니 울러는 디퍼니 판다 승 쟁이네 타나이 피아 아우 승어 판다 카나라이네 노럭바이 폭니 담치니 저라 아버니 울러는 승 카나라이네 세라이록니 판다 부크리 보돌 아버니 울러 티니니 나르바이 판다 티니니 나르바이 판다 오 노럭 앙바이 life funi neba ka kok duk ni bising tik kring man nai aw aba haina narok tiar tong ni jotona sing tinini panda otam rok salaini abrok narok no kisi sang highlight sri diwan sing thumung ba hai kichini sikla ra salai rok no bo ma hai ge gadali tu buna nang aba hai tui no sing tinini narok kok lam salai nai phiaba nichini studio narwai phaya ko tabu phana phainai jorawo nge te dam sani ulona narok khane mane panda no nge abani bagi sengo jora haina hai te dang sakana to to rusam khana laina jaduni ro chapmu khana laina bukuk shuna lakshmi debarmani khorang bai ojora jaduni ro chapmu

노력 나이도 못살았어 번덕 메가홀스 FM 모전도 대여자랑도 동네 노력바지 가슴이 피하다복 시리스두리니저라고 봉니 남지셨다모이 쇼티브리시탐 대지저터는어 하이노 하이블라빌에게 봉디볼까함 피하되 기샤저라니 울어노 디보니저라 가위노타나이 어저라슨 그나이던거 하직니 루짭몽판다 하직니 루짭몽판다오 노력 응이마노 어저라 자두니 에바가바 와인킬리마니 에바가 그방만타이니 루짭몽 야오 루짭몽스 그나테 저라또 범하게 바이탕 가시리기야 피아바 아니로규오 나루와이 파이나이 해브나 나루와이 파이아바노 가이사 사르프라이승작 디니 앙사이크나리원은 데키샤니 울러나 범하이 범하행가 아니로규오 피아증 어저라 루짭몽탕상 카나라야네 게 저라우승 와인킬리마니 루짭몽 디포니 저라오 야오 그 기샤 카나라야네

마르키징 승 하늘하고 저라 칸에 동안 디디니 나로와이 판다 나 어쩌라오 승 마이 동이 동 빠이 탁니 꺽람 살아냐니 빠그이 지니 트리프라니 벨레키나 등그릉 노라가 아저라오 사이미야 바 소셜미디어로 부끄리바 아저라오 사이미야 비아 타북파노 제비니 제 크리켓인 캐리아로